0: 출발하고. 통장.
1: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 차 1번